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에도 서일본과 호쿠리쿠를 중심으로 기온이 올라 오전 10시까지의 최고 기온이 이시카와현 고마츠시와 토야마현 다카오카시의 후시키에서 34.9도를 기록했고 효고현 토요오카시 등 각지에서 무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기온은 서일본과 호쿠리쿠를 중심으로 더 올라 35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적절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는 외에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계속해서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편 북일본 부근에 있는 전선을 수반한 저기압에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영향으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서는 큰 비가 내리는 지역에 있어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로 수위가 높은 강이나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있어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에 경계하는 동시에 토사 재해에 충분히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오후 6시, 일본 시간으로 19일 오전 7시부터 대이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11일부터 8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했는데 요르단에서 미군 병사를 공격한 혁명수비대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이달 들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현지 매체에 미국이 양해각서의 모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도 의무 이행을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새로운 성명이 18일 발표돼 이란과 미국의 대통령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미국이 거듭 위반한 것은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효력이 없는지 보여줬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18일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에 있는 미국의 레이더 시설과 데이터 센터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요르단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응 중이던 병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0: 중국 세관 당국이 18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조선 간의 수출입을 합한 올해 1월부터 6월의 무역 총액은 15억 600만 달러 남짓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9% 남짓 늘어나 코로나 감염 확대 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 인적 왕래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에는 북조선의 박대성 내각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고 17일까지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조선을 방문하는 등 양국 고위급 왕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조선 간 무역 총액 증가는 양국 관계 강화의 흐름이 반영된 형태이지만 중국 정부는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도 경제 교류가 확대될지가 초점입니다.
1: 태평양 전쟁 말기 일미 양국군 사이에서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토를 학생들이 방문해 지금도 많은 전사자의 유골이 남아있는 현장에서 위령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주최한 전후 80년 장문 콩쿠르 수상자인 고교생과 대학생 모두 9명이 18일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토를 방문했습니다. 이오토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미 양국군 사이에서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져 2만 9천 명 가까이 전사했고 일본 측 전사자의 절반 이상인 1만 천여 명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오토를 방문한 학생들은 먼저 위령비 앞에서 묵념하고 헌화했습니다. 이오토에서는 미국 병사의 공격에 대비해 만들어진 지하방공호가 각지에 남아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유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군의 지휘소가 있던 지하방공호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열로 내부 온도가 35도에 달해 이 안에 들어간 학생들은 더위와 습기에 놀라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오다지마 세이지 군은 그 더위 속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됐다며 남겨진 유골은 어쩌면 지금도 풍화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0: 차세대 교통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리니어 주호 신칸센과 관련해 시즈오카현과 JR 토카이는 18일 착공의 전제가 되는 자연환경 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리니어 주호 신칸센과 관련해 스즈키 시즈오카현 지사는 이달 7일 현내 착공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18일에 시즈오카현청에서 스즈키 지사와 JR 토카이의 니와 슌스케 사장이 참석해 착공 전제가 되는 자연환경 보전협정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즈키 지사는 JR 토카이와 약 10년 동안 신중한 논의를 거듭해왔다며 협정을 체결하게 돼 매우 의의가 크다고 인사했습니다. 한편 니와 사장은 이번 협정에서 약속한 환경 보전 조치 등을 확실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JR 토카이가 착공 후에 실시하는 환경 보전 조치나 예측치 못할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즈오카현은 전임 지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등을 이유로 착공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협정 체결로 교착 상태였던 현내 공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JR 토카이는 향후 현지에서의 설명회 등을 실시한 후에 공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시나가와 나고야 구간의 운행 시작 시기가 초점이지만 니와 사장은 체결 직후에 기자단에 시즈오카 공구의 공기에 대해서는 인접한 야마나시와 나가노 공구의 터널 굴착 실적과 환경 보전 조치 등을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검토 결과가 나온 단계에 이를 바탕으로 운행 시작 시기에 대해서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1: 새로운 세계유산의 등재를 심의하는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일본 정부는 나라현 아스카무라를 중심으로 카시하라시와 사쿠라이시에 펼쳐진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걸친 아스카 시대의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유네스코의 자문기구가 4단계의 평가 중 가장 높은 세계유산 등재가 적합하다는 등재 권고를 내놓은 바 있어 등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등재는 오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심의될 예정으로 등재가 정식으로 결정된다면 일본 국내에서는 27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한편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니이가타현의 사도섬의 금상과 관련한 보존 현황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다음 주 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1: 오스스메와난데스카?
2: 코노 스페셜 카이센동가 오스스메다요. 이크라 토 우니가 타뿌리 하이테르요.
1: 자, それ ください.
3: 私も. 아, 와사비와 이레나이 데 ください.
2: 와사비 느끼 네. そちらは?
1: 私は와사비를 탁산 이레테 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4: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1: 오스스메와 난데스카?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4: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2: この special 海鮮丼が 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2: いくら と ウニが たっぷり 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4: 미아가 주문합니다.
1: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4: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3: 私も.
0: 저도요.
3: 아, 와사비와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4: 점원이 확인합니다.
2: 와사비 느끼네.
0: 고추냉이 빼고.
4: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2: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4: 미아가 대답합니다.
1: 私は 와사비를 탁산 入れて 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4: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おすすめは何ですか?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3: 와사비와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와사비는
0: 고추냉이,
5: 入れないで 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5: 네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4: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5: 入れる의
0: 나이형
5: 入れない의
0: 네ください를 붙여서
5: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5: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4: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와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와 入れないでください.
4: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6: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3: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4: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5: 오렌지 주스는
0: 오렌지 주스.
5: 1つ는
0: 하나라는 뜻이지요.
5: 氷는
0: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지 않기를 바란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번역가이시자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2: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난주에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우키요에가 이 특히 프랑스 세계에 끼친 영향과 그리고 이주영님의 번역 세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고흐와 이 로트레크가 우키요에 열광했던 이 자포니즘인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놀랐던 일본의 이 미의식의 수출. 로부터 지금 이 현대의 한국과 일본이 배울 수 있는 상호 발신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우키요에가 왜 19세기에 그런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영감을 줬을까 봤더니 대중문화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 망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와 결이 저는 같다고 봐요.
1: 아, 네.
2: 형식만 다른 거지 대중문화거든요.
1: 네.
2: 대중문화는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일본 문화인데 한국에서나 그 서구권에서나 그 즐기는 게 그 다수가 즐기는 게 일본 망가라든지 뭐 J-POP이라든지 J-POP 팬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J-POP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음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대중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대중문화가 가지는 파워가 21세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게 현대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엘리트 문화 위주였다면 지금은 대중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면 판매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2: 번역을 할 때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어나 영어나 뭐 번역을 할 때 이 책이 전혀 일본 문화와 관계가 없는 타이틀과 그 시놉시스인데 우키요에나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꼭 나와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서구권에서는 우키요에가 그냥 되게 일상화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에서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그 프랑스인이 그 회사원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키요에 딜러로 활동하게 된 이유가 이분도 더 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일본 문화 책이 아니에요. 경제책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 그 일본 여행 다니면서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경험했던 그 후르츠산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키요에 얘기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그처럼 이렇게 서양 대중 소설에 우키요에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다음에 일본 책에서도 독특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이 시부사와 에이치 그 번역서를 냈잖아요. 시부사와 에이치의 윤리 경영 리더십이라고 그 NHK 출판사의 모리아 아츠시 저자가 쓴 책에서 우키요 얘기가 나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부사와 에이치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과 만나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분도 약간 우키요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1: 네.
2: 대중 문화니까 우키요에가 가지고 있는 미의식이 너무 좋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미의식을 동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장면이. 근데 이처럼 우키요에는 외국인들한테 일본이다. 일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여기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을 하면 그 국제 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 에도 거리가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저를 비롯해서 그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 눈 보면은 이게 홀려 있어요.
1: 반짝반짝.
2: 네. 근데 이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가 그 단순히 옛날 일본 문화가 아니라 지금 망가 뭐 여러 가지 대중 문화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우키요에는 그 망가와 함께 일본 문화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굿즈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키요에 그 굿즈가 되게 많잖아요. 제 그 굿즈 보면 놀라실 텐데 저 지갑, 파우치 다 우키요에예요.
1: 엄청난 덕후시네.
2: 네, 근데 저와 같은 네.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사실 많아요.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만나서 그런 거지 우키요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에도 꽤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매니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20세기의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을 아름다운 색채 목판화로 그린 가와세 하시 일본 분이죠. 또 프랑스인 화가 폴 자쿨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눈, 그러니까 아마 우키요에의 기술이 되겠죠. 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자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다는 이 접근법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내는 풍요로움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주영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일본 한국 양국의 교류에 어떻게 공헌하고 싶으신가요?
2: 먼저 이 가와세 하세이의 우키요에는 뭐라 그럴까 제가 우연히 번역을 영어 책을 번역하다가 그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애플 창업자죠. 네. 스티브 잡스가 그 뭐 신자포니즘적인 인간이더라고요. 저처럼 일본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일본 도자기 이를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뭘 좋아했냐면은 그 가와세 하스이의 신판화, 새로운 우키요에 기법인데 그 신판화, 신 우키요에를 좋아했대요. 근데 신 우키요에는 그 기존의 우키요에에다가 그 서양 미술 기법을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아가 많은데 이제 놀랍게도 가와세 하스이의 이 신 우키요에 특히 조선 풍경은 저 서울에서 발견했어요. 그 한국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 발견해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로그에서 그 가와세 하스이의 그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아마 그 조선 풍경을 그려서
0: 그러죠.
2: 알려줘서 그런지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제가 주변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거라 이 이야기를 꼭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실제로 이렇게 조선 풍경이 공존하는 우키요에여야만 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우키요에라든지 네. 자포니즘 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견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감동을 받고 바로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1: 네. 네, 저희 지금 프랑스랑 이렇게 연결된 우키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저희 현아 카페와 또 애니메이션, 케이팝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 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일본 문화, 이건 한국 문화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이는 이 교차점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본 문화가 있고 외국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문화가 있는데요. 일단 저의 위치를 보면 저는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네. 일본 문화를 아무리 좋아한다도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은 그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예요. NHK에서도 그런 신자포니즘 때 한국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명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21세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공존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한일 커플도 많잖아요. 네.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품도 일본산을 수입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일본풍 제품도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뭐 일본풍 제품도 있고 한국과 일본 캐릭터가 콜라보한 그런 제품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서 그 푸른 눈의 우키요에 화가로 유명한 폴 자쿨레 프랑스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활동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3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네. 프랑스인이지만 네. 일본 문화가 곧 자기 일상이에요. 근데 폴 자쿨레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본에서 배운 정식으로 우키요에를 배워가지고 일본인, 그다음에 한국인, 그다음에 중국인 이렇게 주로 아시아 사람들을 그렸대요. 이 폴 자쿨레처럼 저도 야 이거는 일본 문화야, 이건 한국 문화야, 이건 서양 문화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아시아 문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네,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가르지만 저는 가르기보다는 뭔가 한국의 비빔밥의 좋은 점처럼 그다음에 일본의 덮밥처럼 경계를 지키되 또 비빌 수 있는 건 비비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문화의 지평을 어떤 신자포니즘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서 넓혀가는 좀 일을 하고 싶어요.
1: 네.
0: 네.
1: 아주 좋은 말씀이죠.
0: 네,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편집자이신 강상규 교수님의 글에도 이 상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0: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께서 평소에 번역과 집필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 가장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계시나요?
1: 일본 문화가 일본 학 전공자나 일본 유학생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어나 뭐 일본학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일상에도 이미 일본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0: 그쵸.
1: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그 수업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연구가 저 혼자 하면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보거든요. 책상에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아,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학 전공자가 아닌 또 그렇게 뭐 일본어 일을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자포니즘을 운영해가지고 여러분 일상에 공존하는 뭐 한국산 제품인데 이거 사실 뭐 일본 캐릭터 콜라보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글로 쓰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하고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에서 뭐 했던 수업도 그렇고 프랑스어인데 뭔가 자포니즘을 활용하는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과 일본은 항상 그 외교 정치 문제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좀 뭐랄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그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일본 문화였어라고 나의 일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쉽게 뭐 배척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한국 속에 끈끈하게 공존하는 그런 일본 문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 그런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시사 일본 연구소하고 같이 갔던 어떤 중국집인데 그 중국집이 그 우큐애가 걸려있어요. 중국집 주인이 요리는 내가 중화 요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우큐애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우큐애라고 합니까?
2: 네,
1: 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게 그 호쿠사이의 그 파도. 어디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본 문화가 어떤 특수한 집단의 그런 매니아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포니즘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2: 네, 지금 말씀 중에 콜라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선 그런 경지 같아요. 이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면 다르게 보인다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이 일본과 한국 시민들의 풀뿌리 교류를 어떤 식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강상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거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강상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할 때 딱 두 나라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 둘러싸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서양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포니즘 연구를 하고 이거를 좀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이렇게 좀 믹스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이경수 교수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런 면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종이 묶음이 아니라 좀 많은 다양한 독자들한테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그런 이야기를 다양한 그런 저자들 뭐가 함께 계속 해 나가고 싶은데 교수님 두 분이서 좀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네. 네. 이주영님께서는 이 프랑스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일본을 보고 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이 세 가지 문화를 오가고 계신 이주영님이시기에 가능한 이 한일 또 일한 교류에 대한 독자적인 공헌이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사명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저는 편견이 없는 그런 시각에서 일본 문화를 그 한국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네. 한국 문화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로 그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독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프랑스어와 그런 서양 문화를 활용하는 이유가

0: 가 사실 한국은 우큐에도 그렇지만 우큐에보다는 인상파 미술이 훨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1: 그렇죠. 네.
0: 예를 들면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한 예가 최근에 어떤 그 자포니즘이 있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그 다자이 오사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자이 오사무를 처음 듣는데요. 이분은 프랑스 문학만 읽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가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다자이 오사무 얘기하면은 그 관계가 없잖아요. 불어서 하고 다자이 오사무가 불어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2: 맞아요.
0: 예.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문과 출신이에요?
2: 예, 도쿄
0: 관심이
2: 대학교.
0: 예. 네. 제가 최근에 그 방송대 일본어 번역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이제 그 공역 중에 그한 작품이 리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리즈는 르누아르의 그 양산을 쓴 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와 그 리즈라고 하는 소설이 르누아르의 그 그림이잖아요.
2: 네.
0: 거기서 영감 받았다니까 이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몰랐던 분들한테 일본 문화를 이제 일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2: 네. 지영님의 사명감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 아, 정말 피부로 와닿는.
2: 네. 저희 하나카페 청취자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0: 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그 이야기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한국에서 일본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주로 서양 문화만 알았지만 그 이웃 나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신데 잘 모르셨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할수 있는 그 일본과 한국의 민간 문화 교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저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저의 행동이 곧 글이 되고 글이 행동이 될수 있는 그런 자포니즘 연구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네, 여섯 번째 출연해주신 이수영님, 이번에도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 네, 제 7권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0: 영광입니다. 예, 항상 하나카페 저한테 좋은 영감을 주거든요. 감사드립니다.
1: 네, 지난주와 이번 주두 주에 걸쳐서 일본어 번역가이시자 프랑스어 번역가 그리고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시는 이주영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에도 서일본과 호쿠리쿠를 중심으로 기온이 올라 오전 10시까지의 최고 기온이 이시카와현 고마츠시와 토야마현 다카오카시의 후시키에서 34.9도를 기록했고 효고현 도요오카시 등 각지에서 무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기온은 서일본과 호쿠리쿠를 중심으로 더 올라 35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적절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는 외에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계속해서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편 북일본 부근에 있는 전선을 수반한 저기압에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영향으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서는 큰 비가 내리는 지역에 있어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로 수위가 높은 강이나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있어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에 경계하는 동시에 토사 재해에 충분히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오후 6시, 일본 시간으로 19일 오전 7시부터 대이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11일부터 8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했는데 요르단에서 미군 병사를 공격한 혁명수비대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이달 들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현지 매체에 미국이 양해각서의 모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도 의무 이행을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새로운 성명이 18일 발표돼 이란과 미국의 대통령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미국이 거듭 위반한 것은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효력이 없는지 보여줬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18일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에 있는 미국의 레이더 시설과 데이터 센터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요르단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응 중이던 병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0: 중국 세관 당국이 18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조선 간의 수출입을 합한 올해 1월부터 6월의 무역 총액은 15억 600만 달러 남짓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9% 남짓 늘어나 코로나 감염 확대 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 인적 왕래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에는 북조선의 박대성 내각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고 17일까지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조선을 방문하는 등 양국 고위급 왕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조선 간 무역 총액 증가는 양국 관계 강화의 흐름이 반영된 형태이지만 중국 정부는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도 경제 교류가 확대될지가 초점입니다.
1: 태평양 전쟁 말기 일미 양국군 사이에서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토를 학생들이 방문해 지금도 많은 전사자의 유골이 남아있는 현장에서 위령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주최한 전후 80년 장문 콩쿠르 수상자인 고교생과 대학생 모두 9명이 18일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토를 방문했습니다. 이오토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미 양국군 사이에서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져 2만 9천 명 가까이 전사했고 일본 측 전사자의 절반 이상인 1만 1천여 명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오토를 방문한 학생들은 먼저 위령비 앞에서 묵념하고 헌화했습니다. 이오토에서는 미국 병사의 공격에 대비해 만들어진 지하방공호가 각지에 남아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유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군의 지휘소가 있던 지하방공호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열로 내부 온도가 35도에 달해 이 안에 들어간 학생들은 더위와 습기에 놀라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오다지마 세이지 군은 그 더위 속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됐다며 남겨진 유골은 어쩌면 지금도 풍화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0: 차세대 교통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리니어 주호 신칸센과 관련해 시즈오카현과 JR 토카이는 18일 착공의 전제가 되는 자연환경 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리니어 주호 신칸센과 관련해 스즈키 시즈오카현 지사는 이달 7일 현내 착공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18일에 시즈오카현청에서 스즈키 지사와 JR 토카이의 니와 슌스케 사장이 참석해 착공 전제가 되는 자연환경 보전협정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즈키 지사는 JR 토카이와 약 10년 동안 신중한 논의를 거듭해왔다며 협정을 체결하게 돼 매우 의의가 크다고 인사했습니다. 한편 니와 사장은 이번 협정에서 약속한 환경 보전 조치 등을 확실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JR 토카이가 착공 후에 실시하는 환경 보전 조치나 예측치 못할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즈오카 현은 전임 지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등을 이유로 착공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협정 체결로 교착 상태였던 현내 공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JR 토카이는 향후 현지에서의 설명회 등을 실시한 후에 공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시나가와 나고야 구간의 운행 시작 시기가 초점이지만 니와 사장은 체결식 후에 기자단에 시즈오카 공구의 공기에 대해서는 인접한 야마나시와 나가노 공구의 터널 굴착 실적과 환경 보전 조치 등을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검토 결과가 나온 단계에 이를 바탕으로 운행 시작 시기에 대해서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1: 새로운 세계유산의 등재를 심의하는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일본 정부는 나라현 아스카무라를 중심으로 카시하라시와 사쿠라이시에 펼쳐진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걸친 아스카 시대의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유네스코의 자문기구가 4단계의 평가 중 가장 높은 세계유산 등재가 적합하다는 등재 권고를 내놓은 바 있어 등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등재는 오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심의될 예정으로 등재가 정식으로 결정된다면 일본 국내에서는 27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한편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니이가타현의 사도소매 금상과 관련한 보존 현황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すすめは何ですか?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3: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3: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2: この 스페셜 海鮮丼가 오스메다요.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2: いくらとウニが 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 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3: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3: 私も.
0: 저도요.
3: 아, 와사비와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2: 와사비 느끼네.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2: 소치라와?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나타시와 와사비오 탁상 이래 때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おすすめは何ですか?
2: この스페셜 海鮮丼が 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 たっぷり入ってるよ.
3: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3: 와사비와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でください를
0: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라고
0: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

0: 중에
1: 네, 그다사이
0: 를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2: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이레나이데 그다사이. 와사비와 이레나이데 그다사이. 와사비와 이레나이데 그다사이.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3: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4: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3: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 ください.
2: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1: 오렌지 주스는
0: 오렌지 주스.
1: 히토츠는
0: 하나라는 뜻이지요.
1: 고리는
0: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지 않기를 바란다면
1: 고리와 이레나이데 그다사이
0: 라고 하면 됩니다.
4: 가시고마리마시타.
2: 알겠습니다.
0: 이것은 가게 사람이 주문받은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이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氷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다른 경우도 연습해 볼까요?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은 뿌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1: 드레싱, 드레싱.
0: 이 경우에는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1: かける를
0: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1: かけない, かけ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0: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1: 도가라시, 도가라시.
0: 동사 사용하다는
1: 使う.
0: 나이형은
1: 使わない, 使わ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おすすめ는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음식점 등에서
1: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인기가 있거나 그 가게에서 자신 있는 음식을 알려줄 거예요.
2: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おすすめは何ですか?
6: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5: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6: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5: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의 해산물을 소개해드리죠.
0: 일본해, 오호츠크해, 태평양 등 수해바다로 둘러싸인 홋카이도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어업이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2: 게와 오징어, 연어, 연어알 등이 유명하죠?
0: 네, 홋카이도의 해산물은 해외에서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리비는 인기가 높아서 많이 수출되고 있죠.
2: 네,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껍데기째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죠.
0: 어항 부근의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날성게나 새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 해산물이 나오는 계절을

0: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번역가이시자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2: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난주에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우키요에가 이 특히 프랑스 세계에 끼친 영향과 그리고 이주영님의 번역 세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고흐와 이 로트레크가 우키요에에 열광했던 이 자포니즘인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놀랐던 일본의 이 미의식의 수출. 로부터 지금 이 현대의 한국과 일본이 배울 수 있는 상호 발신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우키요에가 왜 19세기에 그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영감을 줬을까 봤더니 대중문화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 망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와 결이 저는 같다고 봐요.
1: 아, 네.
2: 형식만 다른 거지 대중문화거든요.
1: 네.
2: 대중문화는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일본 문화인데 한국에서나 그 서구권에서나 그 즐기는 게 그 다수가 즐기는 게 일본 망가라든지 뭐 J-POP이라든지 J-POP 팬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J-POP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음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대중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대중문화가 가지는 파워가 21세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게 현대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엘리트 문화 위주였다면 지금은 대중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면 판매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1: 그렇죠.
2: 네. 번역을 할 때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어나 영어나 뭐 번역을 할 때 이 책이 전혀 일본 문화와 관계가 없는 타이틀과 그 시놉시스인데 우키요에나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꼭 나와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서구권에서는 우키요에가 그냥 되게 일상화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에서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그 프랑스인이 그 회사원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키요에 딜러로 활동하게 된 이유가 이분도 더 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일본 문화 책이 아니에요. 경제 책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 그 일본 여행 다니면서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경험했던 그 후르츠산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키요에 얘기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그처럼 이렇게 서양 대중 소설에 우키요에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다음에 일본 책에서도 독특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이 시부사와 에이치 그 번역서를 냈잖아요. 시부사와 에이치의 윤리 경영 리더십이라고 그 NHK 출판사의 모리아 아츠시 네. 저자가 쓴 책에서 우키요 얘기가 나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부사와 에이치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과 만나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이분도 약간 우키요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아, 네.
2: 대중 문화니까 우키요에가 가지고 있는 미의식이 너무 좋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미의식을 동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장면이. 근데 이처럼 우키요에는 외국인들한테 일본이다. 일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여기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을 하면 그 국제 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 에도 거리가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저를 비롯해서 그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 눈

0: 보면은
1: 왜 홀려 있어요.
2: 반짝반짝. 네.
0: 근데 이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가 그 단순히 옛날 일본 문화가 아니라 지금 만가 뭐 여러 가지 대중 문화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우키요에는 그 만가와 함께 일본 문화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굿즈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키요에 그 굿즈가 되게 많잖아요. 제 그 굿즈 보면 놀라실 텐데, 저 지갑, 파우치 다 우키요에예요.
2: 엄청 간단 덕후네. 네,
0: 근데 저와 같은 네.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사실 많아요.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만나서 그런 거지. 우키요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에도 꽤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매니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20세기의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을 아름다운 색채 목판화로 그린 가와세 하시, 일본 분이죠. 또 프랑스인 화가 폴 자쿨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눈, 그러니까 아마 우키요에의 기술이 되겠죠. 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자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다는 이 접근법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내는 풍요로움을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주영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일본 한국 양국의 교류에 어떻게 공헌하고 싶으신가요?
0: 먼저 이 가와세 하시의 우키요에는 뭐라 그럴까, 제가 우연히 번역을 영어책을 번역하다가 그 스티브 잡스, 그 애플 창업자죠. 네. 스티브 잡스가 그 뭐 신자포니즘적인 인간이더라고요, 저처럼. 일본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일본 도자기를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뭘 좋아했냐면은 그 가와세 하시의 신판화. 새로운 우키요에 기법인데, 그 신판화, 신 우키요에를 좋아했대요. 근데 신 우키요에는 그 기존의 우키요에에다가 그 서양 미술 기법을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아가 많은데, 놀랍게도 가와세 하시의 이 신 우키요에, 특히 조선 풍경은 저 서울에서 발견했어요. 그 한국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 발견해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로그에서 그 가와세 하시의 그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아마 그 조선 풍경을 그려서.
3: 그러죠.
0: 알려줘서 좀.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제가 주변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거라 이거 이 이야기를 꼭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실제로 이렇게 조선 풍경이 공존하는 우키요에여야만 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우키요에라든지 네. 자포니즘을 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견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감동을 받고 바로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2: 네. 네, 저희 지금 프랑스랑 이렇게 연결된 우키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저희 현아 카페와 또 애니메이션, 케이팝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 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일본 문화, 이건 한국 문화,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이는 이 교차점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본 문화가 있고 외국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문화가 있는데요. 일단 저의 위치를 보면 저는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네. 일본 문화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은 그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예요. NHK에서도 그런 신자포니즘 때 한국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명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21세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공존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한일 커플도 많잖아요. 네.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품도 일본산을 수입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일본풍 제품도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뭐 일본풍 제품도 있고 한국과 일본 캐릭터가 콜라보한 그런 제품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서 그 푸른 눈의 우키요에 화가로 유명한 폴 자쿨레 프랑스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활동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세 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네. 프랑스인이지만 네. 일본 문화가 곧 자기 일상이에요. 근데 폴 자쿨레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본에서 배운 정식으로 우키요에를 배워가지고 일본인, 그다음에 한국인, 그다음에 중국인 이렇게 주로 아시아 사람들을 그렸대요. 예, 그리고 이 폴 자쿨레처럼 저도 야 이거는 일본 문화야, 이건 한국 문화야, 이건 서양 문화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아시아 문화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예,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가르지만 저는 가르기보다는 뭔가 한국의 비빔밥의 좋은 점처럼. 그다음에 일본의 덮밥처럼 경계를 지키되 또 비빌 수 있는 건 비비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문화의 지평을 어떤 신자포니즘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서 넓혀가는 좀 일을 하고 싶어요.
2: 네. 예.
3: 네.
2: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3: 네.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2: 네.
3: 이 편집자이신 강상규 교수님의 글에도 이 상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께서 평소 이 번역과 집필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 가장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계시나요?
0: 일본 문화가 일본 학 전공자나 일본 유학생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어나 뭐 일본학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일상에도 이미 일본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3: 그쵸.
0: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그 수업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연구가 저 혼자 하면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보거든요. 책상에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아,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학 전공자가 아닌 또 그렇게 뭐 일본어 일을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자포니즘을 운영해가지고 여러분 일상에 공존하는 뭐 한국산 제품인데 이거 사실 뭐 일본 캐릭터 콜라보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글로 쓰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하고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에서 뭐 했던 수업도 그렇고 프랑스어인데 뭔가 자포니즘을 활용하는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과 일본은 항상 그 외교 정치 문제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좀 뭐랄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그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일본 문화였어라고 나의 일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쉽게 뭐 배척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통해서 뭐랄까 한국 속에 끈끈하게 공존하는 그런 일본 문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 그런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시사 일본 연구소하고 같이 갔던 어떤 중국집인데 그 중국집이 그 우큐회가 걸렸어요. 중국집 주인이 요리는 내가 중화 요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우큐회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우큐회라고 합니까? 네. 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게 그 호쿠사이의 그 파도. 네. 어디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본 문화가 어떤 특수한 집단의 그런 매니아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포니즘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2: 네, 지금 말씀 중에 콜라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선 그런 경지 같아요. 이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면 다르게 보인다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이 일본과 한국 시민들의 풀뿌리 교류를 어떤 식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강상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거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강상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할 때 딱 두 나라만 봐선 안 된다 그래요. 그 둘러싸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서양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포니즘 연구를 하고 이거를 좀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이렇게 좀 믹스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이경수 교수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런 면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종이 묶음이 아니라 좀 많은 다양한 독자들한테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0: 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양한 그런 저자들과 함께 계속 해나가고 싶은데 교수님 두 분이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네. 이주영님께서는 이 프랑스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일본을 보고 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이 세 가지 문화를 오가고 계신 이주영님이 시기에 가능한 이 한일 또 일한 교류에 대한 독자적인 공헌이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사명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저는 편견이 없는 그런 시각에서 일본 문화를 그 한국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네. 한국 문화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로 그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독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프랑스어와 그런 서양 문화를 활용하는 이유가 사실 한국은 우큐에도 그렇지만 우큐에보다는 인상파 미술이 훨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한 예가 최근에 어떤 그 자포니즘이 있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그 다자이 오사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자이 오사무를 처음 듣는데요. 이분은 프랑스 문학만 읽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다자이 오사무 얘기하면은 그 관계가 없잖아요. 불어 수업하고. 다자이 오사무가 불어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2: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문과 출신이에요? 네, 관심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방송대 일본어 번역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이제 그 공역 중에 그 한 작품이 리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리즈는 르누아르의 그 양산을 쓴 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와 그 리즈라고 하는 소설이 르누아르의 그 그림이잖아요. 네. 거기서 영감 받았다니까 이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몰랐던 분들한테 일본 문화를 이제 일상으로 네.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2: 네. 이주영님의 사명감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 아, 정말 피부로 와닿는.
2: 네. 저희 하나카페 청취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그 이야기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한국에서 일본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주로 서양 문화만 알았지만 그 이웃나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신데 잘 모르셨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본과 한국의 민간 문화 교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저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저의 행동이 곧 글이 되고 글이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포니즘 연구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네, 여섯 번째 출연해 주신 이수영님 이번에도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 네, 제 7권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영광입니다. 예, 항상 하나카페 저한테 좋은 영감을 주거든요. 감사드립니다.
1: 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일본어 번역가이시자 프랑스어 번역가 그리고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시는 이주영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번역가이시자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2: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난주에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우키요에가 이 특히 프랑스 세계에 끼친 영향과 그리고 이주영님의 번역 세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고흐와 이 로트레크가 우키요에에 열광했던 이 자포니즘인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놀랐던 일본의 이 미의식의 수출. 로부터 지금 이 현대의 한국과 일본이 배울 수 있는 상호 발신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우키요에가 왜 19세기에 그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영감을 줬을까 봤더니 대중문화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 망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와 결이 저는 같다고 봐요.
1: 아, 네.
2: 형식만 다른 거지 대중문화거든요.
1: 네.
2: 대중문화는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일본 문화인데 한국에서나 그 서구권에서나 그 즐기는 게 그 다수가 즐기는 게 일본 망가라든지 뭐 J-POP이라든지 J-POP 팬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J-POP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음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대중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대중문화가 가지는 파워가 21세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게 현대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엘리트 문화 위주였다면 지금은 대중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면 판매도 지장이 있거든요.
1: 그렇죠.
2: 네. 번역을 할 때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어나 영어나 뭐 번역을 할 때 이 책이 전혀 일본 문화와 관계가 없는 타이틀과 그 시놉시스인데 우키요에나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꼭 나와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서구권에서는 우키요에가 그냥 되게 일상화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에서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그 프랑스인이 그 회사원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키요에 딜러로 활동하게 된 이유가 이분도 더 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일본 문화 책이 아니에요. 경제책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 그 일본 여행 다니면서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경험했던 그 후르츠산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키요에 얘기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그처럼 이렇게 서양 대중 소설에 우키요에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다음에 일본 책에서도 독특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이 시부사와 에이치 그 번역서를 냈잖아요. 시부사와 에이치의 윤리 경영 리더십이라고 그 NHK 출판사의 모리아 아츠시 저자가 쓴 책에서 우키요 얘기가 나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부사와 에이치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과 만나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분도 약간 우키요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1: 네.
2: 대중 문화니까 우키요에가 가지고 있는 미의식이 너무 좋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미의식을 동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장면이. 근데 이처럼 우키요에는 외국인들한테 일본이다. 일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여기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을 하면 그 국제 터미널이거든요. 거기 에도 거리가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저를 비롯해서 그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 눈

0: 보면은
1: 이게 홀려 있어.
2: 반짝반짝.
0: 네. 근데 이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가 그 단순히 옛날 일본 문화가 아니라 지금 망가 뭐 여러 가지 대중 문화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우키요에는 그 망가와 함께 일본 문화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굿즈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키요에 그 굿즈가 되게 많잖아요. 제 그 굿즈 보면 놀라실 텐데 저 지갑, 파우치 다 우키요에예요.
2: 엄청 난다. 덕후네.
0: 네, 근데 저와 같은 네.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사실 많아요.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만나서 그런 거지 우키요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에도 꽤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매니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20세기의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을 아름다운 색채 목판화로 그린 가와세 하시, 일본 분이죠. 또 프랑스인 화가 폴 자쿨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눈, 그러니까 아마 우키요에의 기술이 되겠죠. 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자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다는 이 접근법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내는 풍요로움을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주영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일본 한국 양국의 교류에 어떻게 공헌하고 싶으신가요?
0: 먼저 이 가와세 하세이의 우키요에는 뭐라 그럴까 제가 우연히 번역을 영어책을 번역하다가 그 스티브 잡스 그 애플 창업자죠. 네. 스티브 잡스가 그 뭐 신자포니즘적인 인간이더라고요, 저처럼. 일본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스티브 잡스가 일본 도자기를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뭘 좋아했냐면은 그 가와세 하스이의 신판화. 새로운 우키요에 기법인데 그 신판화, 신 우키요에를 좋아했대요. 근데 신 우키요에는 그 기존의 우키요에에다가 그 서양 미술 기법을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아가 많은데 이제 놀랍게도 가와세 하스이의 이 신 우키요에 특히 조선 풍경은 저 서울에서 발견했어요. 그 한국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 발견해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로그에서 그 가와세 하스이의 그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아마 그 조선 풍경을 그려서
3: 그러죠.
0: 알려줘서 좀.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제가 주변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거라 이거 이 이야기를 꼭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실제로 이렇게 조선 풍경이 공존하는 우키요에여야만 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우키요에라든지 네. 자포니즘을 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견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감동을 받고 바로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2: 네. 네, 저희 지금 프랑스랑 이렇게 연결된 우키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저희 현아 카페와 또 애니메이션, 케이팝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 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일본 문화, 이건 한국 문화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이는 이 교차점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본 문화가 있고 외국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문화가 있는데요. 일단 저의 위치를 보면 저는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네. 일본 문화를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은 그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예요. NHK에서도 그런 신자포니즘 때 한국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명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21세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공존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한일 커플도 많잖아요. 네.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품도 일본산을 수입한 그런 제품도 있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일본풍 제품도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뭐 일본풍 제품도 있고 한국과 일본 캐릭터가 콜라보한 그런 제품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서 그 푸른 눈의 우키요에 화가로 유명한 폴 자쿨레 프랑스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활동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세 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네. 프랑스인이지만 네. 일본 문화가 곧 자기 일상이에요. 근데 폴 자쿨레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본에서 배운 정식으로 우키요에를 배워가지고 일본인, 그다음에 한국인, 그다음에 중국인 이렇게 주로 아시아 사람들을 그렸대요. 예. 그리고 이 폴 자쿨레처럼 저도 야 이거는 일본 문화야, 이건 한국 문화야, 이건 서양 문화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아시아 문화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네,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가르지만 저는 가르기보다는 뭔가 한국의 비빔밥의 좋은 점처럼 그다음에 일본의 덮밥처럼 경계를 지키되 또 비빌 수 있는 건 비비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문화의 지평을 어떤 신자포니즘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서 넓혀가는 좀 일을 하고 싶어요.
2: 예.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3: 네,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2: 네.
3: 이 편집자이신 강상규 교수님의 글에도 이 상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께서 평소 이 번역과 집필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 가장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계시나요?
0: 일본 문화가 일본 학 전공자나 일본 유학생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어나 뭐 일본학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일상에도 이미 일본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3: 그쵸.
0: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그 수업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연구가 저 혼자 하면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보거든요. 책상에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아,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학 전공자가 아닌 또 그렇게 뭐 일본어 일을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자포니즘을 운영해가지고 여러분 일상에 공존하는 뭐 한국산 제품인데 이거 사실 뭐 일본 캐릭터 콜라보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글로 쓰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하고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에서 뭐 했던 수업도 그렇고 프랑스어인데 뭔가 자포니즘을 활용하는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과 일본은 항상 그 외교 정치 문제가 있어요.
3: 예, 네,
0: 그래서 좀 뭐랄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그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일본 문화였어라고 나의 일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쉽게 뭐 배척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통해서 뭐랄까 한국 속에 끈끈하게 공존하는 그런 일본 문화 그런 거를 많이 그런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시사 일본 연구소하고 같이 갔던 어떤 중국집인데 그 중국집이 그 우큐회가 걸렸어요. 중국집 주인이 요리는 내가 중화 요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우큐회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우큐회라고 합니까?
2: 네,
0: 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게 그 호쿠사이의 그 파도. 어디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본 문화가 어떤 특수한 집단의 그런 매니아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포니즘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2: 네, 지금 말씀 중에 콜라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선 그런 경지 같아요. 이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면 다르게 보인다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이 일본과 한국 시민들의 풀뿌리 교류를 어떤 식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강상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거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강상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할 때 딱 두 나라만 봐선 안 된다 그래요. 그 둘러싸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서양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포니즘 연구를 하고 이거를 좀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이렇게 좀 믹스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이경수 교수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런 면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종이 묶음이 아니라 좀 많은 다양한 독자들한테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0: 그런 이야기를 다양한 그런 저자들과 함께 계속 해 나가고 싶은데 교수님 두 분이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네.
2: 이주영님께서는 이 프랑스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일본을 보고 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이세 가지 문화를 오가고 계신 이주영님이시기에 가능한 이 한일 또 일한 교류에 대한 독자적인 공헌이란 건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사명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저는 편견이 없는 그런 시각에서 일본 문화를 한국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일본에서도 한국 문화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로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독자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프랑스어와 그런 서양 문화를 이용하는 이유가 활용하는 이유가 사실 한국은 우큐에도 그렇지만 우큐에보다는 인상파 미술이 훨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2: 그렇죠.
0: 예를 들면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한 예가 최근에 어떤 그 자포니즘이 있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다자이 오사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자이 오사무를 처음 듣는데요. 이분은 프랑스 문학만 읽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다자이 오사무 얘기하면은 그 관계가 없잖아요. 불어 수업하고. 다자이 오사무가 불어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문과 출신이에요?
1: 네,
0: 관심이. 예.
1: 도쿄대학교.
0: 네. 제가 최근에 그 방송대 일본어 번역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이제 그 공역 중에 그한 작품이 리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리즈는 르누아르의 그 양산을 쓴 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와 그 리즈라고 하는 소설이 르누아르의 그 그림이잖아요.
1: 네.
0: 거기서 영감 받았다니까 이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몰랐던 분들한테 일본 문화를 이제 일상으로
1: 네.
0: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1: 네. 이주영님의 사명감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 아, 정말 피부로 와닿는.
1: 네. 저희 한화카페 청취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그 이야기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한국에서 일본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주로 서양 문화만 알았지만 그 이웃 나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신데 잘 모르셨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할수 있는 그 일본과 한국의 민간 문화 교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저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저의 행동이 곧 글이 되고 글이 행동이 될수 있는 그런 자포니즘 연구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네, 여섯 번째 출연해주신 이수영님, 이번에도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 네, 제 7권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0: 영광입니다. 예, 항상 한화카페 저한테 좋은 영감을 주거든요. 감사드립니다.
2: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번 주두 주에 걸쳐서 일본어 번역가이시자 프랑스어 번역가 그리고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시는 이주영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에도 서일본과 호쿠리쿠를 중심으로 기온이 올라 오전 10시까지의 최고 기온이 이시카와현 고마츠시와 토야마현 다카오카시의 후시키에서 34.9도를 기록했고 효고현 도요오카시 등 각지에서 무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기온은 서일본과 호쿠리쿠를 중심으로 더 올라 35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적절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는 외에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계속해서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편 북일본 부근에 있는 전선을 수반한 저기압에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영향으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서는 큰 비가 내리는 지역에 있어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로 수위가 높은 강이나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있어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에 경계하는 동시에 토사 재해에 충분히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오후 6시, 일본 시간으로 19일 오전 7시부터 대이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11일부터 8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했는데 요르단에서 미군 병사를 공격한 혁명수비대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이달 들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현지 매체에 미국이 양해각서의 모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도 의무 이행을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새로운 성명이 18일 발표돼 이란과 미국의 대통령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미국이 거듭 위반한 것은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효력이 없는지 보여줬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18일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에 있는 미국의 레이더 시설과 데이터 센터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요르단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응 중이던 병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0: 중국 세관 당국이 18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조선 간의 수출입을 합한 올해 1월부터 6월의 무역 총액은 15억 600만 달러 남짓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9% 남짓 늘어나 코로나 감염 확대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 인적 왕래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에는 북조선의 박대성 내각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고 17일까지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조선을 방문하는 등 양국 고위급 왕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조선 간 무역 총액 증가는 양국 관계 강화의 흐름이 반영된 형태이지만 중국 정부는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도 경제 교류가 확대될지가 초점입니다.
1: 태평양 전쟁 말기 일미 양국군 사이에서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토를 학생들이 방문해 지금도 많은 전사자의 유골이 남아있는 현장에서 위령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주최한 전후 80년 장문 콩쿠르 수상자인 고교생과 대학생 모두 9명이 18일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토를 방문했습니다. 이오토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미 양국군 사이에서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져 2만 9천 명 가까이 전사했고 일본 측 전사자의 절반 이상인 1만 1천여 명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오토를 방문한 학생들은 먼저 위령비 앞에서 묵념하고 헌화했습니다. 이오토에서는 미국 병사의 공격에 대비해 만들어진 지하방공호가 각지에 남아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유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군의 지휘소가 있던 지하방공호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열로 내부 온도가 35도에 달해 이 안에 들어간 학생들은 더위와 습

0: 죽기에 놀라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오다지마 세이지군은 그 더위 속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됐다며 남겨진 유골은 어쩌면 지금도 풍화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 차세대 교통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리니어 주호 신칸센과 관련해 시즈오카현과 JR 토카이는 18일 착공의 전제가 되는 자연환경 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리니어 주호 신칸센과 관련해 스즈키 시즈오카현 지사는 이달 7일 현내 착공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18일에 시즈오카현청에서 스즈키 지사와 JR 토카이의 니와 슌스케 사장이 참석해 착공 전제가 되는 자연환경 보전협정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즈키 지사는 JR 토카이와 약 10년 동안 신중한 논의를 거듭해왔다며 협정을 체결하게 돼 매우 의의가 크다고 인사했습니다. 한편 니와 사장은 이번 협정에서 약속한 환경 보전 조치 등을 확실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JR 토카이가 착공 후에 실시하는 환경 보전 조치나 예측치 못할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즈오카 현은 전임 지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등을 이유로 착공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협정 체결로 교착 상태였던 현내 공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JR 토카이는 향후 현지에서의 설명회 등을 실시한 후에 공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시나가와 나고야 구간의 운행 시작 시기가 초점이지만 니와 사장은 체결식 후에 기자단에 시즈오카 공구의 공기에 대해서는 인접한 야마나시와 나가노 공구의 터널 굴착 실적과 환경 보전 조치 등을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검토 결과가 나온 단계에 이를 바탕으로 운행 시작 시기에 대해서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0: 새로운 세계유산의 등재를 심의하는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일본 정부는 나라현 아스카무라를 중심으로 카시하라시와 사쿠라이시에 펼쳐진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걸친 아스카 시대의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유네스코의 자문기구가 4단계의 평가 중 가장 높은 세계유산 등재가 적합하다는 등재 권고를 내놓은 바 있어 등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등재는 오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심의될 예정으로 등재가 정식으로 결정된다면 일본 국내에서는 27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한편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니이가타현의 사도섬의 금성과 관련한 보존 현황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4: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2: 私は 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4: 私も.
0: 저도요.
4: 아, 와사비와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抜きね.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私は와사비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イクラ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4: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2: 私は 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4: 와사비와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와사비는
0: 고추냉이,
5: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5: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5: 入れる의
0: 나이형
5: 入れない의
0: でください를 붙여서
5: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5: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入れないでください.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6: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4: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5: 오렌지 주스는
0: 오렌지 주스.
5: 1つ는
0: 하나라는 뜻이지요.
5: 氷는
0: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지 않기를 바란다면
5: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4: かしこまりました.
1: 알겠습니다.
0: 이것은 가게 사람이 주문받은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다른 경우도 연습해 볼까요?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은 뿌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5: 드레싱, 드레싱.
0: 이 경우에는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5: かける를
0: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5: かけない, かけない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4: 드레싱은 かけないでください. 드레싱은 かけないでください.
0: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5: 도가라시, 도가라시.
0: 동사 사용하다는
5: 使う.
0: 나이형은
5: 使わない, 使わ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おすすめ는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음식점 등에서
5: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인기가 있거나 그 가게에서 자신 있는 음식을 알려줄 거예요.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4: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2: 私は 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의 해산물을 소개해드리죠.
0: 일본해, 오호츠크해, 태평양 등 세 바다로 둘러싸인 홋카이도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어업이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1: 게와 오징어, 연어, 연어알 등이 유명하죠?
0: 네, 홋카이도의 해산물은 해외에서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리비는 인기가 높아서 많이 수출되고 있죠.
1: 네,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껍데기째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죠.
0: 어항 부근의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날성게나 새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 해산물이 나오는 계절을 미리 알아보고 가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0: 세계에 끼친 영향과 그리고 이주영님의 번역 세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고흐와 이 로트레크가 우키요에 열광했던 이 자포니즘인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들이 놀랐던 일본의 이 미의식의 수출. 로부터 지금 이 현대의 한국과 일본이 배울 수 있는 상호 발신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일단 우키요에가 왜 19세기에 그리고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영감을 줬을까 봤더니 대중문화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 망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와 결이 저는 같다고 봐요.
0: 아, 네.
1: 형식만 다른 거지 대중문화거든요.
0: 네.
1: 대중문화는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일본 문화인데 한국에서나 그 서구권에서나 그 즐기는 게 그 다수가 즐기는 게 일본 망가라든지 뭐 J-POP이라든지 J-POP 팬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J-POP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음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대중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대중문화가 가지는 파워가 21세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게 현대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엘리트 문화 위주였다면 지금은 대중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면 판매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0: 그렇죠. 네.
1: 번역을 할 때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어나 영어나 뭐 번역을 할 때 이 책이 전혀 일본 문화와 관계가 없는 타이틀과 그 시놉시스인데 우키요에나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꼭 나와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서구권에서는 우키요에가 그냥 되게 일상화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에서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그 프랑스인이 그 회사원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키요에 딜러로 활동하게 된 이유가 이분도 더 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일본 문화 책이 아니에요. 경제책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 그 일본 여행 다니면서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경험했던 그 후르츠산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키요의 얘기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그처럼 이렇게 서양 대중 소설에 우키요의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다음에 일본 책에서도 독특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이 시부사와 에이치 그 번역서를 냈잖아요. 시부사와 H의 윤리경영 리더십이라고 그 NHK 출판사의 모리아 아츠시 저자가 쓴 책에서 우키요 얘기가 나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부사와 H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과 만나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이분도 약간 우키요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0: 네.
1: 대중 문화니까 우키요에가 가지고 있는 미의식이 너무 좋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미의식을 동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장면이. 근데 이처럼 우키요에는 외국인들한테 일본이다. 일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여기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을 하면 그 국제 터미널이거든요. 거기 에도 거리가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저를 비롯해서 그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 눈 보면은 이게 홀려 있어요.
0: 반짝반짝.
1: 네. 근데 이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가 그 단순히 옛날 일본 문화가 아니라 지금 망가 뭐 여러 가지 대중 문화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우키요에는 그 망가와 함께 일본 문화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굿즈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키요에 그 굿즈가 되게 많잖아요. 제 그 굿즈 보면 놀라실 텐데 저 지갑, 파우치 다 우키요에예요.
0: 엄청난 덕후시네.
1: 네, 근데 저와 같은 네.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사실 많아요.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만나서 그런 거지 우키요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에도 꽤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매니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20세기의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을 아름다운 색채 목포 하나로 그린 가와세 하시, 일본 분이죠. 또 프랑스인 화가 폴 자쿨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눈, 그러니까 아마 우키요에의 기술이 되겠죠. 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자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다는 이 접근법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내는 풍요로움을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주영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일본 한국 양국의 교류에 어떻게 공헌하고 싶으신가요?
1: 먼저 이 가와세 하세이의 우키요에는 뭐라 그럴까 제가 우연히 번역을 영어책을 번역하다가 그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애플 창업자죠. 네. 스티브 잡스가 그 뭐 신자포니즘적인 인간이더라고요. 저처럼 일본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0: 이 스티브 잡스가 일본 도자기를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뭘 좋아했냐면은 그 가와세 하스이의 신판화. 새로운 우키요에 기법인데, 그 신판화, 신 우키요에를 좋아했대요. 네, 신 우키요에는 그 기존의 우키요에에다가 그 서양 미술 기법을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아가 많은데, 이제 놀랍게도 가와세 하스이의 이 신우키요에, 특히 조선 풍경은 저 서울에서 발견했어요. 그 한국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 발견해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로그에서 그 가와세 하스이의 그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아마 그 조선 풍경을 그려서
1: 그러죠.
0: 알려줘서 그런지
1: 판화로도
0: 모르지만, 예, 저는
1: 찍어내고.
0: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제가 주변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거라. 이 이야기를 꼭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조선 풍경이 공존하는 우키요에여야만 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우키요에라든지 자포니즘을 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견이 굉장히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감동을 받고 바로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2: 네, 저희 지금 프랑스랑 이렇게 연결된 우키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저희 현아 카페와 또 애니메이션, 케이팝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 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일본 문화, 이건 한국 문화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이는 이 교차점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그 일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본 문화가 있고, 외국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문화가 있는데요. 일단 저의 위치를 보면 저는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일본 문화를 아무리 좋아한다도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은 그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예요. NHK에서도 그런 신자포니즘 때 한국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명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21세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공존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한일 커플도 많잖아요.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품도 일본산을 수입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일본풍 제품도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뭐 일본풍 제품도 있고, 한국과 일본 캐릭터가 콜라보한 그런 제품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서 그 푸른 눈의 우키요에 화가로 유명한 폴 자쿨레, 프랑스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활동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3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프랑스인이지만 일본 문화가 곧 자기 일상이에요. 근데 폴 자쿨레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본 그에서 배운 정식으로 우키요에를 배워가지고 일본인, 그다음에 한국인, 그다음에 중국인 이렇게 주로 아시아 사람들을 그렸대요. 이폴 자쿨레처럼 저도, 야, 이거는 일본 문화야, 이건 한국 문화야, 이건 서양 문화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아시아 문화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네,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가르지만, 저는 가르기보다는 뭔가 한국의 비빔밥의 좋은 점처럼, 그다음에 일본의 덮밥처럼 경계를 지키되 또 비빌 수 있는 건 비비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문화의 지평을 어떤 신자포니즘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서 넓혀가는 좀 일을 하고 싶어요. 예.
2: 좋은 말씀해
1: 네, 좋은
2: 주셨네요.
1: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
2: 네.
1: 편집자이신 강상규 교수님의 글에도 이 상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께서 평소 이 번역과 집필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 가장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계시나요?
0: 일본 문화가 일본 학 전공자나 일본 유학생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어나 뭐 일본학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일상에도 이미 일본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1: 그쵸.
0: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그 수업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연구가 저 혼자 하면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보거든요. 책상에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아,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학 전공자가 아닌 또 그렇게 뭐 일본어 일을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자포니즘을 운영해가지고 여러분 일상에 공존하는 뭐 한국산 제품인데 이거 사실 뭐 일본 캐릭터 콜라보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글로 쓰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하고 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에서 뭐 했던 수업도 그렇고 프랑스어인데 뭔가 자포니즘을 활용하는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과 일본은 항상 그 외교 정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뭐랄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그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일본 문화였어라고 나의 일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쉽게 뭐 배척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통해서 뭐랄까 한국 속에 끈끈하게 공존하는 그런 일본 문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 그런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시사 일본 연구소하고 같이 갔던 어떤 중국집인데 그 중국집이 그 우큐회가 걸렸어요. 중국집 주인이 요리는 내가 중화 요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우큐회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우큐회라고 합니까? 네. 네, 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게 네. 그 호쿠사이의 그 파도. 네, 네. 어디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본 문화가 어떤 특수한 집단의 그런 매니아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포니즘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2: 네, 지금 말씀 중에 콜라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선 그런 경지 같아요. 이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면 다르게 보인다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이 일본과 한국 시민들의 풀뿌리 교류를 어떤 식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강상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거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강상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할 때 딱 두 나라만 봐선 안 된다 그래요. 그 둘러싸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서양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포니즘 연구를 하고 이거를 좀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이렇게 좀 믹스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이경수 교수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런 면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종이 묶음이 아니라 좀 많은 다양한 독자들한테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그런 이야기를 다양한 그런 저자들 뭐가 함께 계속 해나가고 싶은데 교수님 두 분이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네. 이주영 님께서는 이 프랑스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일본을 보고 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이 세 가지 문화를 오가고 계신 이주영 님이 시기에 가능한 이 한일 또 일한 교류에 대한 독자적인 공헌이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사명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저는 편견이 없는 그런 시각에서 일본 문화를 그 한국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네. 한국 문화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로 그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독자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프랑스어와 그런 서양 문화를 이용하는 이유가 활용하는 이유가 사실 한국은 우큐에도 그렇지만 우큐에보다는 인상파 미술이 훨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1: 그렇죠.
0: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한 예가 최근에 어떤 그 자포니즘이 있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그 다 다자이 오사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자이 오사무를 처음 듣는데요. 이분은 프랑스 문학만 읽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 그럼 바로 다자요 섬 얘기하면은 그 관계가 없잖아요. 불어 수업하고. 다자요 섬호가 불어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문과 출신이에요? 네, 관심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방송대 일본어 번역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이제 그 공역 중에 그 한 작품이 리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리즈는 르누아르의 그 양산을 쓴 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자요 오사무라는 작가와 그 리즈라고 하는 소설이 르누아르의 그 그림이잖아요.
1: 네.
0: 거기서 영감 받았다니까 이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몰랐던 분들한테 일본 문화를 이제 일상으로 네.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1: 네. 이지영님의 사명감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 아, 정말 피부로 와닿는.
1: 네. 저희 하나카페 청취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그 이야기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한국에서 일본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주로 서양 문화만 알았지만 그 이웃나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신데 잘 모르셨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본과 한국의 민간 문화 교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저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저의 행동이 곧 글이 되고 글이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포니즘 연구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네, 여섯 번째 출연해 주신 이수영님 이번에도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 네, 제 7권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영광입니다. 예, 항상 하나카페 저한테 좋은 영감을 주거든요. 감사드립니다.
2: 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일본어 번역가이시자 프랑스어 번역가 그리고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시는 이주영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난데스카?
3: 코노 스페셜 카이센도가 오스스메다요. 이크라 토 우니가 타뿌리 하이테르요.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で。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 스페셜 海鮮丼가 오스메다요.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いくらと 우니가 たっぷり 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 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와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 느끼네.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소치라와?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나타시와 와사비오 탁상 이래 때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 スペシャル 海鮮丼が 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 우니가 たっぷり 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で。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2: 와사비와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でください를
0: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라고
0: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4: 오렌지 주스는
0: 오렌지 주스.
4: 1つ는
0: 하나라는 뜻이지요.
4: 氷는
0: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지 않기를 바란다면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2: かしこまりました.
1: 알겠습니다.
0: 이것은 가게 사람이 주문받은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다른 경우도 연습해 볼까요?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은 뿌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4: 드레싱그, 드레싱그.
0: 이 경우에는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4: かける를
0: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4: かけない, かけない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2: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0: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4: 도가라시, 도가라시.
0: 동사 사용하다는
4: 使う.
0: 나이형은
4: 使わない, 使わ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おすすめ는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음식점 등에서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인기가 있거나 그 가게에서 자신 있는 음식을 알려줄 거예요.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2: 私は 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의 해산물을 소개해드리죠.
0: 일본해, 오호츠크해, 태평양 등 세 바다로 둘러싸인 홋카이도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어업이 아주 번성한 곳입니다.
1: 게와 오징어, 연어, 연어알 등이 유명하죠?
0: 네, 홋카이도의 해산물은 해외에서도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리비는 인기가 높아서 많이 수출되고 있죠.
1: 네, 가리비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껍데기째 구워 먹어도 아주 맛있죠.
0: 어항 부근의 식당이나 여관에서는 날성게나 새우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각 해산물이 나오는 계절을 미리 알아보고 가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에도 서일본과 호쿠리쿠를 중심으로 기온이 올라 오전 10시까지의 최고 기온이 이시카와현 고마츠시와 토야마현 다카오카시의 후시키에서 34.9도를 기록했고 효고현 토요오카시 등 각지에서 무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기온은 서일본과 호쿠리쿠를 중심으로 더 올라 35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적절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는 외에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계속해서 온열 질환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편 북일본 부근에 있는 전선을 수반한 저기압에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영향으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서는 큰 비가 내리는 지역에 있어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로 수위가 높은 강이나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있어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수위 증가에 경계하는 동시에 토사 재해에 충분히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오후 6시, 일본 시간으로 19일 오전 7시부터 대이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11일부터 8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격했는데 요르단에서 미군 병사를 공격한 혁명수비대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투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이달 들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현지 매체에 미국이 양해각서의 모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도 의무 이행을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의 새로운 성명이 18일 발표돼 이란과 미국의 대통령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미국이 거듭 위반한 것은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효력이 없는지 보여줬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18일 쿠웨이트

0: 와 바레인, 요르단에 있는 미국의 레이더 시설과 데이터 센터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요르단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응 중이던 병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1: 중국 세관 당국이 18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조선 간의 수출입을 합한 올해 1월부터 6월의 무역 총액은 15억 600만 달러 남짓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9% 남짓 늘어나 코로나 감염 확대 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하고 외교와 군 등의 교류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 인적 왕래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에는 북조선의 박태성 내각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고 17일까지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조선을 방문하는 등 양국 고위급 왕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조선 간 무역 총액 증가는 양국 관계 강화의 흐름이 반영된 형태이지만 중국 정부는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준수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도 경제 교류가 확대될지가 초점입니다.
0: 태평양 전쟁 말기 일미 양국군 사이에서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토를 학생들이 방문해 지금도 많은 전사자의 유골이 남아있는 현장에서 위령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주최한 전후 80년 장문 콩쿠르 수상자인 고교생과 대학생 모두 9명이 18일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토를 방문했습니다. 이오토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미 양국군 사이에서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져 2만 9천 명 가까이 전사했고 일본 측 전사자의 절반 이상인 1만 천여 명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오토를 방문한 학생들은 먼저 위령비 앞에서 묵념하고 헌화했습니다. 이오토에서는 미국 병사의 공격에 대비해 만들어진 지하방공호가 각지에 남아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유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군의 지휘소가 있던 지하방공호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열로 내부 온도가 35도에 달해 이 안에 들어간 학생들은 더위와 습기에 놀라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오다지마 세이지 군은 그 더위 속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됐다며 남겨진 유골은 어쩌면 지금도 풍화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1: 차세대 교통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리니어 주호 신칸센과 관련해 시즈오카현과 JR 토카이는 18일 착공의 전제가 되는 자연환경 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리니어 주호 신칸센과 관련해 스즈키 시즈오카현 지사는 이달 7일 현내 착공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18일에 시즈오카 현청에서 스즈키 지사와 JR 토카이의 니와 슌스케 사장이 참석해 착공 전제가 되는 자연환경 보전협정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즈키 지사는 JR 토카이와 약 10년 동안 신중한 논의를 거듭해왔다며 협정을 체결하게 돼 매우 의의가 크다고 인사했습니다. 한편 니와 사장은 이번 협정에서 약속한 환경 보전 조치 등을 확실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JR 토카이가 착공 후에 실시하는 환경 보전 조치나 예측치 못할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즈오카 현은 전임 지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등을 이유로 착공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협정 체결로 교착 상태였던 현내 공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JR 토카이는 향후 현지에서의 설명회 등을 실시한 후에 공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시나가와 나고야 구간의 운행 시작 시기가 초점이지만 니와 사장은 체결식 후에 기자단에 시즈오카 공구의 공기에 대해서는 인접한 야마나시와 나가노 공구의 터널 굴착 실적과 환경 보전 조치 등을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검토 결과가 나온 단계에 이를 바탕으로 운행 시작 시기에 대해서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0: 새로운 세계유산에 등

세계를 심의하는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의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일본 정부는 나라현 아스카무라를 중심으로 카시하라시와 사쿠라이시에 펼쳐진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걸친 아스카 시대의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유네스코의 자문기구가 4단계의 평가 중 가장 높은 세계유산 등재가 적합하다는 등재 권고를 내놓은 바 있어 등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등재는 오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심의될 예정으로 등재가 정식으로 결정된다면 일본 국내에서는 27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한편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니이가타현의 사도소매 금상과 관련한 보존 현황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 공부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0: 오늘은 제20과 요리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인 미아와 함께 홋카이도 삿포로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 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0: 그럼 제2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스스메와なん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私も。あ、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わさび抜きね。そちらは?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1: 점원이 메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0: 이 특선 회덮밥을 추천해요.
3: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0: 연어알하고 성게가 듬뿍 들어 있어요.
1: 미아가 주문합니다.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0: 그럼 그거 주세요.
1: 탐도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2: 私も
0: 저도요.
2: 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아,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1: 점원이 확인합니다.
3: 와사비抜きね.
0: 고추냉이 빼고.
1: 그리고 미아에게도 묻습니다.
3: そちらは?
0: 그쪽 손님은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私は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저는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주세요. 가이센동은 밥 위에 생선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회를 얹은 음식인데요. 고추냉이는 코를 톡 쏘는 듯한 매운 양념으로 회를 이 고추냉이에 찍어 먹죠.
1: 네, 저도 가이센동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추냉이는 맵고 코를 톡 쏘는 느낌인데 미아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고추냉이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 あ、 わさび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3: わさび抜きね。 そちらは?
2: 私は… わさびをたくさん入れてくださ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고추냉이는 넣지 마세요.
2: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이걸 배우면 음식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와사비는
0: 고추냉이.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는
0: 넣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됩니다.
1: 나이형이요?
0: 네, 나이형은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인데요. 나이로 끝나 부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넣지 말아달라고 말할 때는 넣다
4: 入れる의
0: 나이형
4: 入れない의
0: でください를 붙여서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라고
0: 하면 됩니다. 넣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조사 와를 붙입니다. 동사의 나이형에
4: でください를
0: 붙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되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와사비は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음료수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2: かしこまり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오렌지 주스 1つ.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1: 오렌지 주스 하나. 얼음은 넣지 마세요.
4: 오렌지 주스는
0: 오렌지 주스.
4: 1つ는
0: 하나라는 뜻이지요.
4: 氷는
0: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지 않기를 바란다면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라고 하면 됩니다.
2: かしこまりました.
1: 알겠습니다.
0: 이것은 가게 사람이 주문받은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氷は 入れないでください.
0: 다른 경우도 연습해 볼까요? 샐러드를 주문할 때 드레싱은 뿌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해 보세요. 드레싱은
4: 드레싱그, 드레싱그.
0: 이 경우에는 뿌리다라는 뜻의 동사
4: かける를
0: 사용합니다. 나이형은
4: かけない, かけ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ドレッシングはかけないでください.
0: 다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해볼까요? 고춧가루는
4: 도가라시, 도가라시.
0: 동사 사용하다는
4: 使う.
0: 나이형은
4: 使わない, 使わな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唐辛子は使わないでください.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4: おすすめ.
0: 는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음식점 등에서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추천할 만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맛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가장 인기가 있거나 그 가게에서 자신 있는 음식을 알려줄 거예요.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おすすめは何で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すすめは何ですか?
3: このスペシャル海鮮丼がおすすめだよ。 いくらとウニがたっぷり入ってるよ。
2: じゃあそれください。 私も。